끝까지 got it from my mama. 동양적인 눈만 줘도 엄마의 게 받아. 타고나는 맵시 밀려드는 태시 이제 모두 알아봐. Hey just a step step. 머리 어깨 물어봐 물어봐. 어디 샀느냐고 물어봐 물어봐. Skin waist big booty. 꽉 끼는 청바지. Chocolate 색깔 피부까지. 진과 피나 저리 비켜봐. 꿀벅지 눈이 전부 돌아가. 허스키한 목소리.